지나도 과장이 될 거야. 음악 자이 주행사들. 우리가 와도 가져가 말이야. 말발해야 돼. 네, 이남이 사이와이야. 자, 왠지 배워. 가져다가 빠이 떼고. 이와 겨울 되면 나에도 가.